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더냐?
2: 기나이터파 양대포에
3: 양대포에 뜨만에 뜨만에
2: Yupachaiki, Herbol.
4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0: Voces compartidas. Igual es Guanches.